보니까 이상한 분위기. 별이는 지켜내줄 아니야? 계속 기다가 늦반 마릉마릉 기다가 내용도 니마사 늦반 시부도 여러 개도 내면서 성우들아 아기